정 밤이 시원 한 바람 말했잖아 뭘래도 재밌을 거야 저기 벤치 앉아 한잔 더 좋아 I don't care how much time we spend all night oh 늦은 시간까지도 널 괴롭혀 잠에 못 들게 할래 널 얼마나 누더는 아침을 원치 않아 yeah.